0: 후종 민구 KL. 후종 민구 KL.
1: 와우 와우 와우. Hey boy. Look. I'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.